향후 방향이 분명하다고 밝혔습니다. 베트남은 뉴질랜드의 13번째로 큰 교역 상대국으로 2026년 3월까지 1년간 양국 교역액은 34억 1천만 뉴질랜드 달러에 달했습니다. 이는 5년 전보다 72% 증가한 수치입니다. 토롬은 올해 4월부터 국가주석을 맡고 있으며 2024년부터는 공산당 서기장도 맡고 있습니다. 사실상 베트남 정치 서열의 최고위 두 자리를 동시에 차지하고 있는 셈입니다. 지난해 양국은 수교 50주년을 맞아 관계를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했습니다. 크리스토퍼 럭슨 총리는 베트남을 아시아에 떠오르는 별이라고 표현하며 양국이 더욱 긴밀히 협력할 수 있는 기회가 매우 크다고 말했습니다. 뉴질랜드의 대베트남 주요 수출품은 유제품, 과일, 목재이며 주요 수입품에는 전기 장비, 여행 관련 서비스, 신발, 기계류 등이 포함됩니다. 이번 관계 격상에 따라 뉴질랜드는 베트남에 더 많은 꿀, 사슴 녹용, 사슴 고기를 판매할 수 있게 됐으며 뉴질랜드는 카네이션, 데이지, 난초, 백합 등 베트남산 꽃과 화훼류를 더 많이 수입할 수 있게 됩니다. 양국은 또한 농협, 수산업, 임업 분야의 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새로운 협력 양해각서에서도 서명했습니다. 럭슨 총리는 크리스 펜크 외에는 아무도 자신에 대한 지도부 도전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확신하고 있으며 이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 자신이 단호한 조치를 취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크리스퍼 럭슨 총리는 수요일 자신의 지도력에 대한 신임 투표가 실시된 뒤 펜크를 모든 장관직에서 해임하고 내각에서도 제외했습니다. 이후 펭크는 총선에서 자신이 출마했던 카이파라 키마후랑기 지역구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발표하면서 9년간의 의정활동에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럭스는 여전히 국민당 대표이자 총리이며 목요일에도 자신이 당내 의원들로부터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럭스는 이 문제를 아주 신속하게 처리했으며 아주 빠르게 도전 움직임이 나타났고 우리는 회의를 소집해 당 내부에서 이 문제를 처리했고 이제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럭슨은 내각 장관이 당 지도자에게 도전한다면 그 자리를 떠나야 한다며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수요일 신임 투표의 결과는 비공개로 유지될 예정입니다. 럭슨은 결과를 알고 있는 사람은 두 명뿐이며 자신은 그 중 한 명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지도부 신임 투표가 대중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했다고 생각했느냐는 질문에 럭슨은 당이 신속하게 대응하는 모습을 국민들이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수요일 럭슨 총리의 신임 투표를 앞두고 도전자로 거론됐던 두 사람 역시 지도부 도전에 관여했다는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화요일 웰링턴에 도착한 뒤 기자들에게 한마디도 하지 않았던 에리카 스탠퍼드는 목요일 성명을 내고 럭슨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를 표명했습니다. 스탠퍼드는 우리 당내 의원들은 100% 총리 뒤에 단결해 있으며 국민당은 기본적인 문제를 바로잡고 뉴질랜드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총리는 언제나 그래왔듯이 계속해서 저희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크리스 비숍 역시 펜크가 자신을 위해 움직였다는 어떤 주장도 부인했습니다. 비숍은 목요일 오전 그와 관련해 떠도는 일부 소문에 상당히 화가 난다며 완전히 근거 없는 이야기이며 크리스 펜크는 자신의 판단에 따라 독자적으로 행동했다고 말했습니다. 비숍은 크리스 펜크는 실패로 끝난 지도부 도전을 시작했으며
우리는 총리의 지도력에 대한 신임 투표를 실시했고

0: 럭스는 결정적으로 승리했고 우리는 총리 뒤에서 단결해 있다고 말했습니다. 뉴질랜드를 비롯한 선진국 정부들이 고령화에 따른 연금 의료비 증가와 코로나19 이후 늘어난 국가 부채, 인프라 투자 부담으로 재정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가 막대한 규모로 쌓인 민간 연금 자금을 국가적 목적에 활용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를 연금 기금 민족주의라고 부릅니다. 뉴질랜드의 키위세이버 자산은 1423억 달러에 달하며 정부는 향후 인프라 투자 확대와 뉴질랜드 슈퍼 비용 증가에 직면해 있습니다. 현재 키위세이버 자금을 정부가 직접 가져갈 수는 없지만 기본형 펀드가 뉴질랜드 인프라나 주택 등의 일정 비율을 투자하도록 규정을 바꾸는 방식은 가능합니다. 호주와 영국에서는 이미 연금 자금을 국내 투자와 인프라 등에 활용하도록 유도하거나 의무화하려는 움직임이 진행 중입니다. 그러나 뉴질랜드에서 강제적인 국내 투자 비율이 도입될 경우 투자 다변화가 약화되고 경제 위기나 자연재해 발생 시 연금 자산이 함께 타격을 받을 위험이 있습니다. 현재 뉴질랜드에서는 강제적인 국내 투자 비율이 제한된 상태는 아니지만 재정 압박이 커지면서 향후 키위세이버가 국가 정책의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클랜드 오늘은 흐리고 오후에 가벼운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19도로 예상됩니다. 토요일 내일은 약간 흐리고 약한 바람이 불며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최저 기온은 14도, 낮 최고 기온은 16도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기술의 한우성 아나운서 이승이었습니다.
1: 법이 어려우시다고요? 글램필드에 위치한 JMP로에서 이완상 변호사를 만나보세요.
2: 부동산 및 비즈니스 매매, 리파이낸스, 별거, 이혼 및 재산 분할 문제,
1: 유언장 작성 및 집행허가 신청, 패밀리 트러스트 설립, 계약법, 소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알기 쉽고 합리적인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2: 노터리 퍼블릭으로서 국제 공증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1: 전화 09441-2422, 휴대폰 027-276-1919.
2: JMP로 이완상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3: 우리 동네 건강식품 365 헬스, 오클랜드 퀸스트리트 미드시티 빌딩 입구, 알바니 하나론 마트, 한인성당 입구 초입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4: 365일 건강하세요. 365 헬스.
0: 사랑의 샘, 평화의 소리, KCR 10시 뉴스, 365 헬스, 마랑이 메이로 변호사 윤영준, JP 에듀케이션, 전망 좋은 창, 보이스 오브 엔젤, 이즈웰라이프.com, JMP 로우, 국제 공중 변호사 이완상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생명은 사랑입니다. 오석주 네오신부입니다.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AI 시대, 편리함과 효율성은 높아졌지만 그만큼 인간의 생명과 존엄에 대한 고민은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레오 14세 교황님께서도 교황의 첫 회칙, 고귀한 인류를 통해 인간의 존엄과 책임, 그리고 연대의 가치를 강조하셨습니다. 이러한 AI 시대에 천주교 서울대교구가 매년 생명문화 수호자들에게 수여하는 생명의 심리상은 그 의미가 더욱 뜻깊게 다가옵니다. 생명은 살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올해 생명의 심리상 인문사회과학 분야 본상 수상자이신 교황청 AI 윤리 전문가 파울로 베난티 신부님을 모시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0: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와 가두리 평화방송이 공동 제작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제20회 생명의 신비상 인문사회과학 분야 본상 수상자이신 로마 교황청립 그레고리안 대학교 교수이신 파울로 베나티 신부님을 함께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본인 소개 잠깐 부탁드리겠습니다.
1: Bene, buongiorno a tutti. Sono Paolo Benanti, sono un professore che insegna teologia morale e in particolare mi occupo di etica del digitale e di etica delle intelligenze artificiali. Insegno a Roma, la Pontificia Università Gregoriana, ma insegno anche a Seattle, negli Stati Uniti, a Seattle U.
2: 네, 저는 그레고리안 대학에서 윤리신학을 가르치고 있고요. 그리고 그래서 디지털 윤리와 그리고 그 AI 윤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0: 네. 사실 잠깐 소개해 드린다면, 파울로 베네티 신부님께서는 프란치코 제3규율 수도회 소속 사제이자 지금 아까 말씀드린 윤리신학, 그 그레고리안 대학에서 재직 중이신데, 그것뿐만 아니라 교황청 AI 윤리 분야의 핵심 자문 역할, 그리고 이탈리아 정부 AI 자문위원회, UN AI 자문기구 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이번에 20회 생명의 신비상, 인문사회 각 분야 본상 수상 하시는 걸 축하드리는데, 아주 짧게, 그 기쁨을 한번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Beh, innanzitutto sono io che sono, come dire, stupito e commosso per questo premio e lo interpreto come un invito a continuare a studiare questi temi. A me sembra che quello che si fa qui a Seul sia importantissimo perché vivere il Vangelo della vita fino in fondo, come ci diceva Giovanni Paolo II, richiede un grande impegno culturale per trasformare quella che è la comprensione della vita in una prassi di tutti i giorni. E una cosa come quella del premio è la lunga tradizione che ha, è qualcosa che aiuta profondamente a creare una cultura della vita.
2: 네, 저는 먼저 이 상을 받는다는 것을 알았을 때 굉장히 감동받았고 놀랐습니다. 마치 이 주제로 계속해서 공부하라는 어떤 초대 같은 느낌을 받았고요. 그리고 요한 바울 2세 교황님의 말씀처럼 정말 복음을 깊이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깨달았으면서 굉장히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0: 네, 사실 신부님도 남다른 이력이 있으신데 이탈리아 공대 에서 공학을 전공하시다가 졸업을 한 해 앞두고 수도자 길을 걷게 되었는데 혹시 그렇게 마음이 변하신 이유나 뭐가 있으실까요?
1: Non ci sono ambiti in cui non possa entrare il Vangelo. E se prima, quando studiavo ingegneria, cercavo di capire solo con la ragione come funzionava il mondo, da sacerdote ho sentito il bisogno di far entrare il Vangelo all'interno di questi meccanismi per illuminarne quelle che sono le portate profonde e antropologiche di tutte queste riflessioni. La recente enciclica di Papa Leone XIV in qualche misura mi conferma perché va nella stessa direzione, c'è una luce di profonda e altissima umanità da portare nel mondo della tecnica.
2: 네, 우선 그 어떤 환경에서도 복음이 이제 불필요한 그런 환경은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신부로서 사실 그 전에 이성으로 이제 세상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었는데 신부로서 그런 어떤 복음 안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 인류학의 깊은 곳에 이제 윤리가 있다는 것을 이제 느꼈고 그리고 레오 24세 교황님의 말씀처럼 사실 이런 이 깊은 모든 것의 깊은 곳으로 안으로 들어가면 인간애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사실 그 어떤 환경에 따른 어떤 차이는 없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0: 그런데 공학도의를 접었는데 수도의 길을 갔는데 하필이면 말표현이 조금 어떻게 보면 그 기본 베이스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AI 즉 인공지능 윤리에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지금 대가가 되어 계셨는데 혹시 그 특별히 AI에 관심을 가지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1: Beh, diciamo che da ingegneri uno fa funzionare il mondo. Da teologo
2: 사실은 엔지니어로서는 어떻게 보면 그런 기계를 이용해서 세상이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 거지만 이런 윤리신학 같은 경우에는 어떤 삶에서 어떤 가치가 있는지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적인 그런 도구를 만드는 어떻게 도구 이전에 그걸 만드는 거라 생각이 들기 때문에
1: Pensiamo a un martello. Un martello può servire per piantare i chiodi o può

0: servire per far del male a una persona. La teologia, in particolare nel libro di Isaia, ci dice:
1: Isaiaso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분께서 민족 제사의 심판관이 되시고 수많은 백성 제사의 심판관이 되시리라. 그러면 그들은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이것처럼 그러니까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를 비교하시면서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이 이런 것이라는 것.
0: Strumenti per coltivare il grano per dare da mangiare. Ecco, questa è la differenza, poter vedere l'utile che è dentro la tecnologia. Geuga modeon minok in simpango.
1: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이 이런 것이라는 것을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2: 뭔가 기준을 정하고 그에 따른 그 알맞음, 그분이 주시기에 알맞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실 AI를 막을 수는 없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런 면에서 어느 부분에선 되게 낙관적으로 미래를 얘기하기도 하는데 좀 이제 가져올 그 비판적인 것도 있는데 신문 생각은 어떠십니까?
0: 마 Tanto l'ottimismo quanto il pessimismo rischiano di essere ideologici. Noi dobbiamo sapere che da una parte l'uomo
1: 네,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사실 어떻게 보면 이거는 이제 그 이데올로기에 빠질 수 있는 그런 것들인데요.
0: Dall'altra conosce il peccato e trasforma il progetto di Dio in uno strumento per il vantaggio personale.
1: 사실 어떤 한 부분에서는 그러니까 사람도 기본적으로 어떤 사람들은 하느님의 계획 안에 있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죄에 빠지는 사람들도 있지만 AI도 이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0: ma dipende da come entra in relazione con il cuore dell'uomo e
1: 어떤 사람이 어떤 마음이냐에 따라서 어떤 마음을 했느냐 그래서 이것들이 어떤 하느님 계획 안에 있는 것들에 대한 어떤
2: 어떻게 보면 AI의 문제보다는 인간이 그걸 어떻게 바라보고 활용할 문제지 AI를 그냥 막연하게 두려워할 건 아니다라는 어쩌면 이것을 또 물어보게 되는데 신부님께서 그 뭐 언론이나 등등에 기고하신 것을 보게 되면 AI보다 인간의 어리석음이 더 걱정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이런 말에 인간이 어떤 관점이 더 중요한지를 말씀하신 거 맞나요?
0: Che la macchina da sola non fa nulla, è sempre l'uomo che chiede alla macchina di fare qualcosa. E allora quello che mi preoccupa è l'uomo che chiede alla macchina qualcosa di sbagliato. È un'esperienza di tutti che il chatbot da solo non fa nulla, siamo noi che lo interroghiamo. E il problema è se gli chiediamo le cose sbagliate. Ecco, quello che a me preoccupa è un uomo che non guarda al bene comune ma che guarda ai propri interessi personali e questa stupidità naturale è molto più pericolosa dell'intelligenza artificiale.
1: 네, 기계 혼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이 그 기계들을 지배하고 인간이 그런 기계들을 다루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챗봇도 사실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죠. 사람이 그것을 이용하는 것이고 우리가 그런 인간이 잘못된 것을 선택하는 것이고 또 인간이 그런 공동선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할 때 이 모든 것은 이제 그 잘못된 결과를 낳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네, 알겠습니다. 신부님도 AI 사용하시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주로 어떨 때 사용하시는지 또 만일에 우리가 매일 쓰는 AI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 삶의 어떤 부분을 크게 바꿔놓을 수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0: Allora, tutti noi usiamo una forma di intelligenza artificiale molto antica senza quasi accorgercene, che è il navigatore GPS. Quando chiediamo come andare da una parte all'altra a un sistema come Google Maps o come Navar, noi stiamo di fatto usando un sistema intelligente. Ci dice come arrivare a un posto dove noi non sappiamo arrivare. Quindi l'AI è già da tanto.
1: 우리가 지금 사실 생각지도 못하게 굉장히 AI가 이미 많이 우리 삶 안에 들어와 있는데요. 내비게이션도 마찬가지고요. 사실 그런 GPS 없이 우리가 어떻게 거기 도착해야 되는지 이제 모르는 경우도 많죠. 사실 이게 굉장히 오래 전부터 들어와 있는 건데.
0: Che in qualche misura è una sorta di oracolo per le nostre, per i nostri dubbi e per le nostre incertezze. Io penso che tutte quelle forme di intelligenza artificiale generativa che aiuta

0: a conoscere meglio sono molto utili.
1: 우리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것들이 이제 유용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업을 할 때 외국인들에게 수업할 때 사실 어떻게 보면 이런 생성형 AI를 통해서 이제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기도 하고요.
0: E altri strumenti di questo tipo. Tutto quello che parte dall'uomo e torna all'uomo è molto molto utile con l'intelligenza artificiale. Quello che invece trovo molto molto pericoloso.
1: 하지만 어떻게 보면 그 위험한 것은 그런 이 안에서 학생들에게도 이제 조심하라고 하는 것인데 그 안에 우리의 어떤 인간성을 넣었을 때 네, 그것들이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에 있어서는 이제 피해야 된다.
2: 네, 어떻게 보게 되면 활용 쪽으로는 좋은데 그거는 인간성이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고민해야 된다는 건데 이건 어떻게 보면 지금 현실이 된 문제입니다. 최근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그럼 이란 전쟁이 났을 때 생성형 AI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실행형 AI가 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현실에서 이렇게 되면 점점점 그 인간이 판단하는 것보다 AI가 판단하는 것들이 점점 많아질 것 같은데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0: Questi sono sistemi matematici e come tutti i sistemi matematici ottimizzano il risultato. Ma fare il bene non sempre è il risultato ottimizzato.
1: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수학적인 그런 어떤 계산적인 그런 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사실 모든 것이 무조건 빠르고 그런 편리하다는 게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니라는 것을 여기서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0: Quindi la prima questione è riconoscere che non sempre ciò che è migliore, più veloce è meglio. La seconda invece ci ricorda l'amore, che non sempre bisogna vincere o avere il risultato maggiore. Amare qualcuno a volte significa anche perdere, ed è un perdere che però ha un sapore completamente diverso.
1: 사실 어떤 경우에는 사랑이라는 것도 사랑은 어떤 것에 이렇게 어떤 면에서는 잃어버린다는 걸 의미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0: ci sono decisioni umane che la macchina non può prendere.
1: 인간의 선택을 기계가 할 수 없습니다.
2: 사실 이게 제일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선택해야 될 부분을 기계 넘기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정확성이란 말 표현에 또 과학적이란 말 표현에 우리가 속고 있는 것이 있는데요. 지난 2024년도에 2027 WYD 지식 여정 프로그램 중으로 한번 방영하셔서 강연을 명동성대하셨는데 그 말씀 중에 모든 기술적 사물은 권력의 이동과 질서의 한 형태라는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AI 기술을 주도하는 이들에게 권력이 집중될 경우 어떤 문제가 발생되는지 또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면 좋겠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0: Beh, specialmente con l'AI generativa rischiamo di cancellare le culture e le differenze. Rischiamo che chi controlla il motore delle parole controlli l'unica cultura e l'unico linguaggio in una sorta di nuova Babele che invece di aiutarci confonde e trasforma tutto ciò che abbiamo davanti a noi in un'unica cultura che è la cultura del dominatore e del dominato.
1: 그래서 사실 그런 어떻게 보면 특별히 생성형 AI 같은 경우에는 문화 차이와 그런 언어를 지울 수 있는 그런 힘이 있기 때문에 누가 컨트롤하느냐에 따라서 그런 문화와 언어를 지울 수 있고 또 그런 것들을 변형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2: 네. 그러면 신부님께서 AI 구동에 필요한 데이터는 주로 개발도상국 저임금 노동자들에게 누정들로 수집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셨는데요. 이들에게 공정한 보상이 주어져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AI 기술이 가져온 이익에 대한 공정한 분배 또한 AI 윤리의 중요한 부분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0: Se non c'è giustizia sociale non ci può essere neanche pace sociale. Se quindi l'AI diventa uno strumento
1: 사회 정의가 없다면 사실 그런 어떤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0: Minerà, danneggerà, produrrà cattivi effetti sulla pace sociale e sulla nostra capacità di coesistenza.
1: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사회 정의가 우선 혁신은 혁신도 어떻게 보면 그 교회에서 말하는 그런 어떤 공동선 공동선

0: 있지 않고서는 그런 혁신도 그 다음 것이 되는 것이죠.
1: Forma di tecnologia, il che significa che non basta guardare all'innovazione, cioè alla capacità di fare qualcosa sempre meglio, ma bisogna guardare allo sviluppo, come ci insegna la dottrina sociale della Chiesa, cioè a trasformare l'innovazione in qualcosa che vada nella direzione del bene comune.
2: 인공지능 기술 발전 속도 매우 빠른 AI 강국을 평가받고 있는 한국도 AI 기술 발전과 AI 윤리 문제의 간극이 크다고 지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윤리적 기준과 사회적 합의가 제대로 따라오지 못하고 있는데 심리 의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 Io sono venuto per la prima volta in Corea nel 2023 perché di fronte al piano per un metaverso della Corea c'era forte la preoccupazione di uno sviluppo anche etico dopo che c'erano stati alcuni casi anche di suicidio nel metaverso.
0: 2023년에 제가 처음 서울 왔을 때 사실 그때 이제 메타버스에 대한 것들이 이제 있었고 그런 윤리적으로 문제되는 것들이 있었는데 여러 이제 그런 상황에서 메타버스의 그런 그 자살에 대한 것도 이제 굉장히 문제가 있었죠. 그래서 그때 이제 그거 왔었고 키스트에서 이제 그런 기술이 먼저 발전하는 거에 대해서 기술이 먼저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인간의 그런 활용 인간이 먼저 훈련이 되어 있어야 그 다음에 기술이 온다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사실 우리 모두가 함께 여기에 대해서 저항해야 하고 함께 그 모든 각 나라에 맞는 어떤 그런 지침들이 네, 있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2: 네. 사실 그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이제 AI 관련된 뭐 개발에 대한 규제라고 하면 규제죠. AI법이 EU에서 2023년도에 나왔습니다. 그 법안에 시민으로 참여한 걸 알고 있는데 그 AI 법안에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한번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1: L'AI Act parte da un presupposto. Non si può discriminare nessuno in base a un dato. E allora mette a terra un regolamento non sull'uso dell'intelligenza artificiale in sé, ma sull'uso dell'intelligenza artificiale per le decisioni prese sulle persone. Quindi se io domani voglio produrre dell'acciaio con l'aiuto dell'intelligenza artificiale, l'AI Act lì non entra. Ma se io prendo delle decisioni sulle persone in forza di algoritmi, l'AI Act mi chiede di fare una valutazione di rischio. La parte fondamentale dell'AI Act è sostanzialmente questo, è dire che la persona non può essere schiacciata dall'algoritmo.
0: 네, 우선 이 법안은 AI 사용법이 아닌 사람들에게 AI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을 알려주는 건데요. 무엇보다 그런 알고리즘의 종이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어떻게 보면 그런 이제 사람 그 알고리즘에 따라서가 아니라 그 인간의 어떤 그런 그러니까 그런 위험성을 배제하고 자동적으로 사람들이 그런 어떤 알고리즘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게 하는 네 거기에 요점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2: 어쩌면 인간이 따라가는 게 아니라 쫓아가는 게 아니라 자기의 주관을 가지고 좀 행할 수 있게 사실 잘못하면 알고리즘에 빠지면 어떤 판단 능력이 비판이나 그 반성하는 판단 능력이 좀 떨어지니까 그런 부분에서 인간이 좀 뭐 주체성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것을 좀 내용으로 좀 담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유엔에서도 또 하셔서 제가 볼 때는 거기 유럽 유엔 하여튼 그쪽 큰 쪽은 다 하시는 것 같아요. 거기서 보게 되면 AI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과 그에 따른 우려도 함께 공존하는 현실에서 이제는 이제 단순하게 한 나라의 문제가 아니라 국제사회의 문제이긴 한데 이런 부분에는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1: Ma su questo c'è bisogno di una governance globale. C'è bisogno che le nazioni non siano nemiche, ma trovino quelli che possono essere degli standard applicabili dalle diverse nazioni che tutelino questi valori etici. Non è la prima volta che lo facciamo, eh? Se vogliamo vendere le macchine in tutto il mondo, abbiamo bisogno di alcuni standard. Pensiamo a dove mettere

0: mettiamo il posto di guida, gli indicatori di direzione, i fari, i materiali, crash test. Ecco, dobbiamo fare una cosa come questa anche per l'IA, e quello non sarà un limite al mercato, anzi renderà il mercato ancora più globale, e quindi alla lunga sarà anche un vantaggio.
1: 네, 사실 이거는 이제 글로벌적인 어떤 그런 정부가 필요한 그런 건데, 사실 국제적인 어떤 그런 이제 기준이 필요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AI 뿐만이 아니라 사실 모든 것에 대해서도 어떻게 보면 국제적인 그런 서로 간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그전까지 이제 한 나라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다가 AI를 통해서 한 나라의 문제가 아니라 인류 전체의 문제라는 생각이 확실히 들긴 합니다. 영향력이 그냥 뭐 거쳐서 오는 것도 아니고 바로 다이렉트로 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조금 이것이 어느 한 나라의 욕심에 걸린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의 또 인류의 가장 큰 문제라는 생각을 가지고 접근했으면 좋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머리아 캐리가 부릅니다. 히어로. 생명영상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제20회 생명의심이사 인문사회과학 분야 본상 수상자이신 노마 그레고리오 대학 윤리신학 교수 파울로 베란티 시무님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한국에 방문하시는 게 이번까지 한 세 번 됩니다. 2024년, 2025년 올해 이렇게 세 번 해서 정말 뭐 되게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 오셨을 때마다 되게 바쁜 스케줄로 오셨는데 이번에도 좀 짧게 오시긴 하셨는데 한국에 오실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우, 네 번이나 되십니까? 네.
0: Ma io trovo la Corea molto simile all'Italia, mi sento quasi a casa, siamo popoli molto simili e con una storia anche simile, siamo due penisole e abbiamo una forte identità culturale nel cinema, nella musica e nel cibo, e a me piace tanto essere qui perché mi sento, ripeto, molto simile a come mi sento a casa, ed è una realtà secondo me molto molto interessante. E soprattutto per chi come me si occupa di tecnologia, poter vedere qui le frontiere della tecnologia è utilissimo.
1: 네, 무엇보다 저는 이탈리아랑 한국을 보면 사실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집에 오는 것 같이 그렇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비슷한 것들이 많은데요. 역사적으로 그렇고 사실 어떤 반도국가라는 것도 같고, 그리고 그런 어떤 정서적인 것, 그리고 음식이나 영화, 문화를 좋아한다는 그런 것도 공통점이고요. 그래서 저는 한국이 굉장히 흥미롭고 굉장히 정말 집처럼 느껴집니다.
2: 이거 참 뻔한 질문이긴 한데 외국분 오시면 꼭 해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또 이제 그 유럽이나 미국에서 가장 그 뭐랄까 인기 있는 외식이면 피자, 파스타긴 하긴 한데 한국에서는 또 다양한 음식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건 뻔한 질문이긴 한데 오실 때마다 뭐 드셨는지 모르겠지만 한국 음식 얼만큼 제일 맛있었던 한국 음식이 뭐이실까요?
0: 김치 비빔밥. e anche tutto il Corea Grill, che è molto molto buono, le carni coreane sono molto molto buone, e poi la Corea produce il K-pop, che è fantastico.
1: 네, 말씀하신 김치랑 비빔밥 좋아하고, 그리고 사실 한국의 고기들이 굉장히 퀄리티가 좋고 그 그릴 고기 이제 구워 먹는 거 되게 그거 좋습니다.
2: 혹시 한국식 피자 드셔보신 적 있으십니까?
1: Magari assaggiato la c'è una stile stile di pizza coreana.
0: L'ho assaggiato, ma sono troppo italiano per la pizza.
1: 네, 하지만 오셨지만 이제 사실 이제 너무 이탈리아 사람이기 때문에 피자라고 하기에는 네,
2: 그 이탈리아 사람들이 한국 와서 피자를 보면서 이건 아니다.
1: 나 피자 코레아나 come?
0: È buona, è buona, è buona. È una cosa diversa, ma è buona.
1: 다르지만 맛있습니다.
2: 네. 일단은 피자는 피자다. 하지만 피자라고 할 수는 없다. 라는 얘기. 사실 너무 저희가 무거운 주제만 얘기해서 좀 이게 조금 나이트한 질문도 좀 해보긴 했는데, 사실 지금 최근에 그 AI 관련돼서 교회에서는 이제 윤리적인 지침 얘기가 되게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 면에서 그 2020년도에 발표했던 노마 AI 윤리 백서, 노마 콜이라고 불리는 그것을 갑자기 뭐 나온 거는 아니긴 하지만 어쩌면 그때 그 코로나 시기에 딱 나와서 굉장히 뭐랄까 이게 왜 나왔지? 라는 생각이 들긴 했거든요. 그래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게 마련됐는지 또 어떤 지침을 담고 있는지 한번 소개해 주시면.
0: Ma la Rom Call for AI Ethics è stato un primo passo quando nessuno ancora ne faceva. Ed è stato un tentativo

0: che ha provato a dire che i diversi attori pubblici, le religioni, i partner tecnologici e gli stati possono lavorare insieme e trovare uno spazio di accordo comune. Questo porta a dire che non è che bisogna essere uno contro l'altro, ma che si può trovare uno spazio in cui si trova o si cerca il bene per l'umanità. Detto con una frase, il punto fondamentale dentro la Ron Call è non scartare nessuno.
1: 그래서 사실 이 로마 윤리백서, AI 윤리백서 같은 경우에는 모두가 처음에 아무도 하지 않았던 것에 대한 첫 발걸음이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사람들이 함께 여기서 이제 그런 어떤 하나의 공동 조약이 될 수 있는 이 공간에서는 인간의 선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고, 그리고 이 안에서는 누구도 제외돼서는 안 된다라는 이제 그런 것들을 생각해서 만든 것입니다.
2: 어떻게 보면 이제 공정성이라면 모든 인류가 다 똑같이 누려야 될 이라는 부분을 어느 특정 계층만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에서 보편성도 같이 얘기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고귀한 인류라는 이제 교황님 회칙이 나왔습니다. 거기서 인공지능과 인간, 인공지능 시대의 인간의 존엄과 공동성 등의 내용을 어떻게 보면 노마콜에서 얘기했던 걸 조금 더 확대 내지는 더 명확하게 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0: Ma è un documento che si articola in cinque capitoli. I primi due capitoli ci dicono che la riflessione sulle trasformazioni sociali appartengono alla dottrina sociale della Chiesa, appartengono al pensiero della Chiesa. Nel terzo capitolo
1: 네, si vede 지금 이 회칙 같은 경우는 5장으로 이제 만들어졌는데요. 첫 번째는 그런 어떤 사회 반영, 사회 이제 교리와 교회의 어떤 생각들이 이제 있는 부분들이고요.
0: Come questa relazione trasformante ha bisogno di un confronto con tutte le parti sociali. Non possiamo pensare che le soluzioni a questa
1: 두 번째는 AI가 새로운 힘으로 사회 관계를 어떻게 변형시켜야 되는지, 모든 사회 관계의 어떤 그런 방법들,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0: Possa venire solo da qualcuno, da pochi che siedono dentro i board dei consigli di amministrazione, ma riguardando tutti deve venire da tutti. Ecco, l'enciclica di Papa Leone.
1: 사실 이 안에서는 레오 교황께서는 이 모든 것이 모두에게 배분이 되어야 된다는, 어떤 특정이 아니라 모두에게 배분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것들을 강조하셨고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이 기술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그런 내용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교황이 회칙 발표 후에 신부님께서 그 한 일간지에 기고한 글을 좀 읽었습니다. 근데 그 길에서 믿을만한 가치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여기서 말씀하신 믿을만한 가치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또 과학, 어쩌면 옛날엔 신앙이 좀 중심이었다고 하면 지금은 과학에 대한 맹목적 믿음을 가지고 있는 현대 사회에서 신앙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0: Ma diciamo che la fede è innanzitutto per questa società un richiamo all'importanza dell'umano e all'umanizzazione. In un'epoca in cui qualcuno può confondere macchina e umano, la fede riconosce che c'è nell'umano un qualcosa di unico che nessuna macchina potrà mai avere. La macchina funziona, l'uomo esiste, ed è in questa esistenza l'unicità dell'umano. C'è poi all'interno delle tradizioni di fede una capacità di fare appello a quegli elementi più profondi e veri dell'esperienza umana, che sono un tesoro prezioso al quale tutti oggi dobbiamo fare ricorso per evitare la disumanizzazione. Quello è il valore.
1: 인간에게 중요한 이제 어떤 믿음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그런 부분인데요. 인간애와 그런 기계를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기계라는 것은 사실 인간이 있을 때만 인간이 이제 사용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이 기계 자체로만 사용할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제 믿음 안에 그런 능력 같은 거, 그래서 인간의 그런 경험, 그리고 우리가 그 인간애라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귀한 보물, 그런 믿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믿음은 어떤 귀한, 간직해야 하는 귀한 보물인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 중요한 것이 인간애와 그리고 이 안에서의 어떤

0: 그러니까 혼동하면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이었어요.
1: 또 인간은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 자체의 그 존재성을 인식해야 되는데 그 존재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그냥 자기 자신도 기계로 판단해서 사용되는 거에 그것에 우리가 너무 익숙해지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게 되게 됩니다. 문헌의 이 부분을 좀 강조합니다. 사랑의 가치. 그래서 문헌에서 말하는 사랑은 개인의 관계나 감정을 넘어서 공동체와 공동선을 향한 책임과 연대로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현대사를 보게 되면 갈수록 개인화되고 경쟁과 효율이 앞서서 사랑의 공동체적인 의미와 가치가 점점 잊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우려가 듭니다. 어떻게 보면 연예인끼리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되게 힘들어하고 있는데 시민님께서는 사랑의 본질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고 계시는지 또 우리가 일상 속에서 그 사랑을 어떻게 느끼고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 Abbiamo bisogno di un amore che sia credibile. E penso che Gesù di Nazaret ci mostri un amore credibile fino alla croce, che si può amare senza paura di perdere, perché con la risurrezione il bene ha già vinto. E allora quello di cui c'è bisogno oggi per evitare che l'amore diventi un'utopia, c'è bisogno di testimonianza cristiana, c'è bisogno di far vedere la credibilità dell'amore, c'è bisogno di rendere visibile e credibile la forza dell'amore.
0: 네, 지금은 사실 그런 믿을 수 있는 믿을 만한 사랑이 그런 필요한 그런 순간인데요. 어떻게 보면 나자렛 예수께서 그런 믿을 만한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십자가에서까지. 네. 하지만 그것이 마치 잃어버리는 없어지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부활로서 이겨낸 그런 사랑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 유토피아가 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랑이 정말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그런 것 그런 사랑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1: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냥 생각하는 그 사랑이 아니라 우리가 좀 체험하는 사랑으로 좀 바뀐다고 한다면 그 사랑이라는 것이 조금 더 좀 와닿는데 우리가 좀 그 사랑을 너무나 그 생각, 인식, 인지적인 그 사랑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사실 AI가 요것까지 할 줄 몰랐다라고 생각한다면 인간의 감정입니다. 이 감정은 흉내내고 있고 또 심지어 의식 있는 존재까지 발전할 수 있다는 가능성까지도 보이고 있는데 우리는 그리스도교 신앙인들을 인간인 곧 임하고 데이, 그, 즉 하나의 모상이라는 얘기를 쓰고 있는데 AI로 대체될 수 없는 인간다움의 가치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2: Ma basta ricordarci del fatto che magari noi oggi costruiamo intelligenze artificiali che giocano a scacchi meglio di qualsiasi umano, che vincono con qualsiasi umano, ma non provano assolutamente il piacere di aver giocato una partita. Ecco, la differenza tra una macchina e un essere umano è tutta qua, che la macchina funziona, l'essere umano esiste, la qualità dell'esperienza è una qualità della vita che la macchina non ha. La macchina si spenge e si riaccende, noi invece viviamo esperienze uniche. E legata a questa unicità c'è esattamente il valore della dignità umana, l'unicità dell'esperienza umana.
0: 네, 우리가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 AI를 만들 수는 있죠. 그래서 스타키를 만들 수는 있지만 그런 게임을 만들 수 있지만 어떤 게임에서 이기는 그런 성취감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 기계에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의 경험 그리고 우리가 삶에서 이루는 그런 어떤 성취감이라든지 어떤 삶에서 이루는 그런 것들은 사실 사람만이 어떻게 보면 인간만이 경험할 수 있고 그것을 느낄 수 있지 기계는 그것을 할 수 없습니다.
1: 그러니까 온전하게 감정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좀 인간이 딱 해야 되는데 나한테 뭐랄까 공유하고 있다는 착각 우리가 보통 그 아이들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호랑이나 동물들 보면 거기 이제 인간화시켜서 표현하는 거 보면서 그것이 인간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지금 그러고 있는 것이 아닐까 AI를 보면서 분명히 인간과 다른데 불구하고도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가 조금 진정한 인간성이라는 것을 다른 것을 통해서 느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함유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종교를 넘어서 AI 시대를 살아가는 전 인류가 AI와 공존하는 희망창비를 위해서 공동적으로 지켜야 할 가치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왜냐면은 지금 AI 얘기하면 되게 좋으면서도 굉장히 불안한 것이 동시에 가지고 있어서 그 가치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2: Innanzitutto bisogna

0: costruire la speranza. La speranza è quella che ci dice che c'è un domani che ci aspetta da costruire insieme. È la speranza quella che ha fatto di Israele un popolo che non era più uno schiavo, ma un popolo che camminava in un cammino di esodo. È la speranza quella che ha fatto dei discepoli missionari. È la speranza quella che farà dell'umanità qualcosa che si vuole confrontare con il proprio futuro e non lo vuole delegare a nessuna macchina. Ecco, abbiamo bisogno di costruire speranza.
1: 네, 무엇보다 우리가 희망을 건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희망을 만들어야 하는데요. 내일, 미래에 우리가 희망이 있다는 것을.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를 들면 그 이제 전쟁이 끝나고 그런 탈출에서 네, 걸어갈 수 있다는 것. 그런 인간애가 무언가, 그런 인간애로 인해서 우리가 무언가 미래에 희망이 있다는 것을 그렇게 만들어야 합니다.
2: 어차피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그 초월성이라는 것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질 것 같습니다. 뭐냐면은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 지금 쫓아가는 이 사회에서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도 있으면 우리가 근데 그것이 내가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아, 또 있지라는 그 희망적이라는 것들 그 초월성이라는 것들 인식하는 것이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다시 지금 청년들은 코로나를 지나고 나서 그 관계성이라는 것에 대해서 되게 힘들어합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교회가 AI를 얘기하는데도 윤리만 얘기하는 거에 좀 답답해하는 것도 있는데 그런 청년들한테 물을 좀 뭘 좀 더 봐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0: Beh, innanzitutto i giovani vanno ascoltati. E quello che vedo è che oggi molti giovani sono fragili e sono fragili perché esposti troppo presto e senza protezioni a questo grande mondo digitale.
1: 네, 무엇보다도 그런 우리가 젊은이들을 들어야 하는데요. 젊은이들의 이야기를 들어야 하고 요즘 젊은이들은 굉장히 약합니다. 디지털 세상에서 보호받지 못했고 예를 들어서 이전에 오토바이를 배울 때도 사실 그것을 바로 우리가 그 젊은이들이 타는 것이 아니라 헬멧을 써야 하고 그리고 이제 운전하는 법을 배우고 면허를 따야 하는 어떻게 보면 그렇게 배우기 시작했는데 핸드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어릴 때부터 이제 그런 어떤 보호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용이 되고 있고
0: Abbiamo bisogno di proteggerli rispetto a questo. La troppa esposizione sui mezzi sociali vediamo che crea delle ansie.
1: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그 굉장히 더 연약해, 그러니까 거기서 소셜미디어로부터 보호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젊은이들이 더 연약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점에서 사실 어떻게 보면 어떻게 잘 사용해야 되는지 네, 그런 것들을 먼저 알려줄 필요도 물론 있겠죠.
2: 어떻게 보면 연약함을 알아야 되는 건데 아시겠는지 모르겠지만 한국은 교육열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그 부모들이 제일 궁금할 수 있는 건데 내가 아이들한테 AI 관련된 교육 시키려면 이것만은 꼭 기억해서 했으면 좋겠다라고 추천해 주신다면
0: Beh, che come tutte le cose etiche l'etica prima di insegnarla va testimoniata. Quindi questa cura per la ricerca del bene e non solo per la ricerca di quello che mi conviene è una cosa innanzitutto da testimoniare.
1: 그 무엇보다 이제 사실 증거가 필요하죠. 어떻게 보면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제 선을 위해서 그 어떤 증거들을 어떤 증언들을 먼저 이제 보여주는 것들이 필요하고.
0: Cui non sempre si può scegliere in ogni maniera o in maniera corretta. E allora abbiamo bisogno che i genitori stiano con i figli e insieme riflettano su questi casi etici per far vedere che la ricerca
1: 그리고 부모가 어떤 그런 윤리적인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경우도 여러 사례들을 보면서 사실 같이 이제 아이들과 함께 보는 것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2: 어쩌면 같이 함을 통해서 뭐가 옳고 그름에 좀 이게 부모가 지도해 주는 그걸 통해서 더 좋은 것들을 찾아갈 수 있게 어떻게 보면 사실 제가 어디 가서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모든 세대가 불행하다라고 얘기하는데 왜냐면은 앞에 보여준 사람이 없어요. 다 처음 맞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내가 자식을 키워서 해봤으니까 이렇게 하면 돼 라고 알려주고 싶지만 나도 처음이지만 애도 처음이에요. 그게 제일 힘든 것 같은데 그러면서 좀 다 자충우도할 것 같은데 그런 면에서 우리 모두가 조금 아 이것만 꼭 지키고 살자라고 하면 뭐가 있을까요?
0: Beh, una delle cose più interessanti che questo tempo digitale sta portando è l'inversione

0: della direzione della conoscenza. Una volta un giovane andava da un maestro a imparare come si facevano le cose.
1: 되게 사실 디지털 세상에서는 그 모든 것이 이렇게 반대로 이렇게 배우게 되는 그런 것들이 있죠.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예전엔 젊은이가 어떤 이제 학생들이 선생님께 그림을 배우라고 하고 아니면 어떤 조각을 배우라고 하고 이랬었는데 지금은 반대 세상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조카가 있어요. 남동생의 조카 아들이 있는데 저희 아버지께 태블릿을 이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전과 다르게 반대로 이제 그런 세상이 되었는데요. 하지만 그런 어떤 기술적인 것은 새로운 거지만 사실 그런 오래된 지혜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그렇게 그 어른에서 아무래도 아이로부터 내려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0: Ma la sapienza, ecco, quella è antica.
2: 할 수도 없는 거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더 생각하면 분명히 있는데 아 나는 뒤쳐져 있어 난 몰라 라고 할 게 아니라 정말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것 그 안에 우리가 지혜라는 것이 더 있으니까 그 부분을 한번 더 생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 청취자분에게 꼭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으시다면 마지막으로
0: che la Corea è uno dei protagonisti di questa di questo momento e di questa stagione, perché l'intelligenza artificiale non esiste senza i chip, i microprocessori che vengono fatti in Corea da Samsung, Pyeongtaek e quindi poter essere in Corea e parlare di futuro con chi è artefice di questo futuro a me dà tanta speranza e farlo qui in una radio cattolica penso che sia una cosa bellissima perché fa vedere la dimensione universale della Chiesa. I problemi sono di tutto il mondo e la Chiesa respira con tutto il mondo i problemi e la speranza dell'oggi.
1: 네, 그래서 이 시기에 정말 한국은 그 가장 큰 어떤 주인공 중에 하나라고 볼 수, 한 국가라고 볼 수 있는데요. AI는 사실 그런 칩, 삼성이 만드는 그런 칩 없이는 만들어질 수 없다고 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미래에는 많은 희망이 있고 특히 이 평화방송에서 우리가 보편교회의 그런 어떤 영감을 얻고 이 안에서 그런 희망을 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2: 사실 뭐 그 교황님이 발표하신 문헌도 그렇고 고귀한 인류도 그렇고 또 신부님이 여기 방문하신 것도 그렇고 이 AI 부분을 산업으로만 생각했던 그 지금 사회에 아, 그 안에 더 잊지 말아야 될 가치 즉 윤리라는 것을 좀 더 명확하게 할 수 있는 시점이 그리고 또 아까 말씀한 한국이 또 그런 쪽이 또 발전했기 때문에 거기서 여기서부터 좀 출발되어야 되는 것도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진짜 신부님이 이 자리에 오신 거는 그러니까 이 시점에 있다는 건 좀 좋은 그 방향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0: Grazie di cuore e avanti insieme come fratelli e sorelle della stessa chiesa.
1: 네, 굉장히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런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로 이렇게 함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2: 네, 지금까지 좋은 말씀해 주신 제20회 생명의 신비상 본상 수상자이신 파울로 베나티 신부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통역의 유연실 젬마 자매님 감사합니다. 레오 14세는 교황 첫 회칙 고귀한 인류를 통해 그 어떤 상황에서도 기술의 진보가 인간의 존엄에 앞서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오늘 함께 자리해 주신 파울로 베난티 신부님과의 대화도 결국 같은 메시지로 보여집니다. AI 기술 발전에 거대한 흐름을 막을 순 없지만 인간의 존엄과 생명의 가치가 모든 기술의 그 출발점이자 목적지가 될 수 있다면 기술과 인류는 공존하는 희망찬 내일을 만들어 갈 수 있다고 기대됩니다. 생명은 사랑입니다. 벌써 마칠 시간이 다가왔는데요. 지금까지 진행의 오석준 애호신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의 쌤, 평화의 소리, KCR, 11시 종합뉴스, 365 헬스, 마이랑이 베이로 변호사 윤영준, JP 에듀케이션, 전망 좋은 창, 보이스 오브 엔젤, 이지웰라이프.com, JP 로우, 국제 공중 변호사, 이완상 공동 제공입니다. 간추린 뉴스입니다. 여권 내 연정 파트너인 액당이 지방의회에 인프라 재원 마련을 위해 지역 관광 배당금 제도를 내안으로 제안해

0: 있습니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12일 자녀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다면서 8월 말 트럼프 행정부를 떠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국내 체류 외국인이 늘면서 노인 장기 요양보험을 이용하는 외국인도 함께 증가하고 있지만 수급자의 약 80%는 중국 국적 재외국 동포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1: 우리 동네 건강식품 365 헬스 오클레드 퀸스트리트 미드시티 빌딩 2층 알바니 하나룸마트 한인성당 입구 초입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2: 365일 건강하세요. 365 헬스.
0: 가톨릭 뉴스입니다. 교황청 공보실은 레오 14세 교황이 오는 11월 6월 6일에서 17일 우루과이, 아르헨티나, 페루 등 남미 3개국을 3억 순방할 것이라고 5일 밝혔습니다. 레오 14세 교황 즉위 후 첫 아메리카 대륙 순방입니다. 교황은 11월 6일에서 8일 첫 3억 방문지 우루과이, 몬테비데오와 페이샨두, 플로리다 등지를 찾습니다. 우루과이는 전체 인구 중 36%가 카톨릭 신자로 카톨릭 교세가 강한 남미에서는 비교적 신자 비율이 낮습니다. 이어 8일에서 11일에는 프란치스코 교황의 고국 아르헨티나를 찾습니다. 성 요한 바오로 2세의 교황의 1987년 3억 방문 이후 교황이 아르헨티나를 찾는 것은 약 40년 만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도 제2위 시기고국을 찾지 못했습니다. 레오 14세 교황은 아르헨티나 수도 부에노스 아이레스와 코르도바, 루안 등을 방문합니다. 루안 성모 마리아 성지는 아르헨티나의 주요 순례지 중 하나입니다. 두 국가 방문 후 11일에서 17일 약 일주일간 페루 수도 리마와 교황이 오랜 기간 사목한 치클라요를 비롯해 쿠스코, 푸칼파 등을 찾습니다. 교황은 페루에서 성 아우구스티노 수도의 사제이자 선교사로서 1985년부터 사목했으며 2014년 주교로 서품 2015년부터 2023년까지 페루 치클라요 고구장을 지냈습니다. 교황청은 추후 자세한 일정을 밝힐 예정입니다.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여권 내 연정 파트너인 액당이 지방의회의 인프라 재원 마련을 위해 지역 관광 배당금 제도를 대안으로 제안했습니다. 데이비드 시모 액트당 대표는 숙박객에게 직접 세금을 거두는 기존 숙박세 대신 관광객 1박당 1달러를 부가가치세와 기존 방문객 부가금에서 떼어 지방의회에 직접 시급하는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시모 대표는 이 방식을 활용하면 숙박업계나 방문객의 비용 부담 없이 또 행정인력의 증원 없이도 연간 4천만 달러 이상을 지방의회에 지원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국민당 크리스토퍼 룩슨 총리는 재집권 시 숙박세 도입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어 연정 내부에서 시각차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카지노 운영사인 스카이시티가 지속되는 경기 침체와 생활비 부담의 여파로 약 200개 일자리를 줄이는 대규모 구조조정에 나섰습니다. 스카이시티는 오클랜드 지점을 중심으로 인력 배치를 개편하는 사업 구조 조정안을 발표하고 2주간의 직원 협의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회사 측은 유가 상승과 물가 부담으로 양국 소비자의 여가 지출이 줄어듦에 따라 사업 구조를 더욱 효율적으로 개편하기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감축 대상은 주로 본사 사무직이지만 일부 현장 직원도 포함된 가운데 유나이트 노조는 여전히 흑자를 내고 있는 기업이 어려운 시기에 직원의 생계를 위협한다며 강한 유감을

발표했습니다. 뉴질랜드 부동산 시장이 매수자의 관망세와 매도자의 가격 고수로 인해 깊은 대치 상태에 빠졌습니다. 부동산 협회가 발표한 데이터에